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멘제 피우고 우수심 되게 딱 멘제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해.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도 과연. 이해되네.

0: 어떻게 하래? 제 전에 이 말이 있었잖아요. 소람 그 내가 올라, 다 내려봐 아소 우리 동일이야. 지금 배는 금중 그 산나야, 다 털 매버채. 지금 다 퇴중 그 시럽도, 지금 삼중 그 시럽, 지금 내가 타네, 아 바다 동일이야. 광벌 지기 하래. 딱 가다 온 분 넘버 집에 있나? 그래서 마지 후네 동일 그 따와 깨지기 하래다. 동일 그 따와 좋아지니. 아니 잠도배 샤나면 나와지 또 없이 모양이야. 나가는 시기 딱 인중 삼바 타바 되니 걸로 몇 점만 인버지 쑥쑥 보시 형대야. 용도가 대장배 딱 인지 대장보스 내면도 간다 동일이 따와 좋아지니 배 인지 샤나면 나와 또 없이 모양이야. 나디 댄댄 영사래. 그러다 디 간다 동일이 따와 응을 때니 아니 전주 쌤 교수 디디 동일이 따와 좋아지니 그 또 없던 내버지 형에 용기여봐 이들 사네 아니 간다 전주 쌤 디젤이 그러나 냠냠도 섭섭도 치는 일이잖아요. 다 제집 띵지 그 좋아하시는 비 섭섭도 집에 가도리야. 아니 돈이 그 공중탑이 되잖아요. 좌람을했지. 대라 아니 공중탑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나 높소 철도 되기 아래. 그래서 이 되잖아요. 아니 최소 다 최소 뭐 서로 최소 일이기 좌람은 네가 시부디 난 건데. 대네 털도 이 동반이로 산아 털이 되잖아요. 아니 돈이 무슨 또 군소고 나와요. 높 Tunjin nawaya nup. Ani, kareta, denanga nawaya nup chen. Kanda ini, tongba ni, lepe, chula shushawa shindu ini, kasuri yu yu chen, tabe, dreni, dode ando. Kanda be, nisunawe, nina, tarabe, lobe, tao, tungi, kasuri buge, nyamnyong ten yu zane, ani, tabare chen. Ani, tonam to, satan wei shi to. Da dine ini, 가시오리 보겠어. 이미라 단지네야 아니 지금 녀무 걸고도 주하는 마치 뉴주 걸고도 주제 마치체 아니 마다 서두지 니걸이야 뉴주 걸고 리베리베리베 바빵체 엔데네 다 사튠베 기지 타마스네 인자도 사 개베 기지 타마스네 인자도 하다 되네 그 다음에 아니 뉴주 인연 보신다 뉴주 빵 봐 되네 아니 다섯 손문 내걸이야 다 동료 따위 로베 터농다 슉슉슉 철로 되겠지. 쟤네는 가이나 뉴주기 샤베, 뉴몽기 샤베 아들지 시제집을 시제집으로 받을 중에 너나 대니공고 타들도 좀 있지마. 난 다른 놈들 말이다. 대니공고 타들도 좀 있지마. 어다 된지디니 아 때네 세니 아니 가시오를 보게. 지도신이 이게 최 탐재 캠바 찌기 투지리야 이 캠 투야지 차이르잖아 이 남바 탐재 캠베 이시사 이 좋은 말이 어디 이제 삼월로 냠샤는 내가 울어 되기도 와
1: so if you look at the mode of procedure of these five parts and how manner in which one traverses from one one level of the path to the next we will find that often or actually the actual transition from one path to the next path it takes place when the meditator, the practitioner is immersed in a meditative absorption. And so at the initial stage, that is the path of, when one is on the path of accumulation,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is not derived through meditation, but it's more derived from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study. So generally speaking, amongst the Bodhisattva practitioners, those who are of the more kind of intelligent aptitude or higher mental faculty, they, before generating the altruistic intention to become fully enlightene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s, before attaining bodhicitta, they actually attain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the view of emptiness, and at the